0: 사람오. 라다니. 옹깨짱. 옹깨짱. 옹깨. 오. 바라와이. 에이. 에이. 에이. 아왕왕아 무지 뭐 갈아비 난깔에 문제 젠자고 돌려냐. 뭐고 아우.
1: 야, 뭐 가발이 치이 잡아.